0: 야, 이거 나 눕혀라. 어이, 어이,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.
1: 다 추대로 버스라고. 어사디 거나 자는 보내고, 만해나?
0: 아야, 어찌 먹을 또 어사디 거래고, 미스코 은유수 받고 있나?
1: 자빠이 때 어사디 거래, 뻗지, 됐어, 이따 온차.
0: 앞으로 내가 눕혀라. 뭐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
1: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